0: か、
1: 어 말해. 내 가오란 가게.
2: 힘내. 안 올라신지.
0: 어 말하니 밝게 하려나
2: 생각. 엄마, 그시 그 그럼 그게 좀 하불래 말해. 안래 약은 약 수이만 하라 지나.
3: 아, 그승만이 말.
0: 인자니요. 나로노래 바람아 하더라 이보고 큰데 공리 보고 달래요 자니. 어, 아이 나이. 손으로 안 맞다 얼굴을 내 불었어 뭐 말해야 뭐라고 못해 뒤에서 넘겨 요새 모습